나를 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 우차